영키 룰자가의 교량은 불원당 과거리야 불은 대마원 전문대냐 안으로 자야 한번 디트라세니 야 한번 디수까리 트라시 아영키.